엘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평범하지만 다정한 아침 인사를 건네보고 싶은 아침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아침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울프 발린의 바이올린, 롤랑 팽티넨의 피아노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아침의 노래 샹송 드 마땡이었어요. 윌프 발린의 바이올린, 롤랑 팽티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아침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고마워, 당신은 할 수 있어, 진짜 믿는다니까, 이런 말 한마디 건넬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가 좀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해주나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에너지를 주는 건 그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꼭 말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말해야 알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전해주셔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보내시는 방법은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입니다. 무료로 보내시는 방법,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주말인데 누가 볼까 싶으시죠? 봅니다. 다 보고요. 줄어들면 서운합니다.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아니어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엘가의 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아,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 47 들으시면 딱 아는 그 곡인데요. 이 곡은 1904년에 창단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엘가가 지었어요. 런던 심포니의 초대 지휘자인 한스 리터의 뒤를 이어 2대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했던 엘가입니다. 오늘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드워드 엘가 서주아 알레그로 작품 47,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4424 쓰는 분이에요. 22개월 쌍둥이 육아 중이에요. 아기들이 수족구에 걸려서 열흘째 가정보육하다 남편과 시어머님 찬스로 자유를 즐기러 나가는 중입니다. 운전하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듣는 93.1 KBS 클래식 FM 정말 힐링이네요. 서준이 서아 아빠 항상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유 열흘 만에 나는 자유다 하셨군요. 쌍둥이 근데 이 둘 다 수족구 열흘 동안 가정보육 이게 이 더위에 얼마나 큰일이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님 찬스를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은 아기들 다 건강한지 엄마 아빠 서준이 서아 엄마 아빠 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두 잔 보냅니다. 6939 쓰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새 아들 키우는 아빠입니다. 여기는 둥이에 이어서 새 아들 난이도 진짜 높은데요. 올해 둘째 아들 고3이 되어서 대학 어디로 쓸지 온 가족이 고민이에요. 공부는 좋아하지 않아서 디자인 학원 다니면서 그림 열심히 그리고 실기 준비하고 있는 둘째 아들 윤호를 응원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예쁜 옷 사는 거 좋아하고 시간 만나면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와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금니 꽉 깨무신 것 같은데. 네. 아이 근데 진짜 아 고3인데 막 여전히 핸드폰 보고 그래요. 애들이 고3 맞아? 너는 안 떨려? 막 싶은데 애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요. 대학 어디로 쓸지 온 가족이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학 어디 쓸까 이런 거 잘 얘기 나눌 수 있는 진짜 따뜻한 대화가 되는 가정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 댁에는 커피 3잔 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진짜 원하는 그곳 꼭 가야 할 그곳으로 척허덕 합격하길 이모도 빌겠습니다. 자, 펠릭스 멘델스존입니다.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 49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트랑킬로 함께하죠. 레오니다스 카바쿠스의 바이올린, 패트릭 드맹가의 첼로, 엔리코 바체의 피아노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라흐마니노프가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최종 완성했습니다. 1934년 스위스 루체른 호숫가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완성한 이 곡은 일주일 전인 18일쯤 작곡을 마쳤고요. 전체 악보를 세세하게 정리하면서 24일경 마무리 작업을 끝냈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후인 11월 7일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피아노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918년 8월 25일에는 레너드 번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천식으로 몸이 약했던 번슈타인, 바깥 놀이보다 집에서 피아노를 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음악이론과 작곡을 전공하고 음악가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휘와 작곡, 해설과 평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섰죠. 1958년 8월 26일에는 영국 작곡가 랄프 온 윌리엄스가 85세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9개의 교향곡을 남기면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하게 작곡 활동을 했던 그가 사망하던 날까지도 오케스트라 녹음 리허설을 앞두고 있었지만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랄프 온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환상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 43 중에서 가장 유명한 18번째 변주부터 마지막 24번째 변주까지 함께 하시죠. 미하일 플라티네프의 피아노고요. 리버 패스에게 지휘하는 휠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한 랩소디 작품 43 중에서 18번째 변주부터 마지막 24번째 변주까지 미하엘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리보 페세기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라이프 본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환상곡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이번에는 레나드 번슈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세 곡 듣겠습니다. 토니의 노래예요. 마리아의 노래 I Feel Pretty 그리고 토니와 마리아의 이중창 피날레 이렇게 세 곡을 골랐는데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토니 역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 마리아 역의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마리아

레나드 번슈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에서 세 곡이었습니다. 마리아, I Feel Pretty 그리고 토니아 마리아의 중장 피날레까지 함께 하셨어요. 테너 호세 카레라스, 소프라노 키리트 카나와였고요.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토요일 2부에는 팝 클래식이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인데요. 좀 신나게, 좀 화끈하게 가보려고요. 퀸의 Don't Stop Me Now, 그리고 1989년 세계를 강타했던 라틴 댄스 메가히트곡이죠. 라밤바.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Don't Stop Me Now,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라밤바는 루드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벨락의 색소폰 콰이텟이 함께합니다.

라밤바였습니다. 네덜란드에 2008년에 창단한 클래식 색소폰 콰르텟이었습니다. 벨락의 색소폰 콰르텟과 역시 2012년에 창단한 네덜란드 오케스트라 루트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밤바를 들으셨고요. 퀸의 Don't Stop Me 나오는 필하모닉스의 연주였어요. 아니 밝고 열정적이고 다 좋은데 나는 오늘 이 분위기 아니에요. 신윤주 씨, 좀 조용한 음악 부탁합니다.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그러니까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3단조고요. 작품 111.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장, 2악장 아리에타 듣겠습니다. 아다지오 몰토 샘플리체의 칸타빌레. 단순하게 그리고 노래하듯이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인데요. 2025년 동경 산토리올 실황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111 중에서 2악장 아리에타 아다지오 몰토 샘플리체 에 칸타빌레 메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거장의 연주 그리고 라이브 연주 베토벤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발린 협주곡 D단조 작품 47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듣겠습니다. 필드 프랑의 바이올린이고요. 토마스 젠데고르가 지휘하는 서부 독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시벨리우스 발린 협주곡 D단조 작품 47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였습니다. 빌데프랑의 바이올린, 토마스 젠데고르가 지휘하는 쾰른, 서부독일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8월에 만나보고 있는 음악가는요, 9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지휘자 주빈 메타입니다.

시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1990년 4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최초로 한 무대에 오르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필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순회 공연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텔아비브에서의 콘서트는 특별히 이스라엘 필과 합동 연주로 진행하게 됐죠. 독일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오케스트라가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날의 지휘봉, 이스라엘 필을 이끄는 주빈 메타가 맡았습니다. 무대를 꽉 채운 두 오케스트라 앞에서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연주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주빈 메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앙금이 남아있는 두 국가가 화합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무척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음악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20대의 열정과 패기로 포디엄에 오르던 청년 지휘자 주빈 메타가 이제 아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70여 년 동안 함께해온 무대를 여전히 지키고 있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부축을 받아 무대에 오르고 휠체어를 타고 연주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지휘를 합니다. 오는 9월 26일에는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 케스트라와 함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독일 뮌헨필과 베버의 바순 협주곡 또 모차르트 주피터 교향곡을 연주하고요. 11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베를린 필의 포디움에 올라서 오랜 동료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언제까지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무대에서는 90살의 마에스트로, 그는 자신의 장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뿐이에요. 수많은 걸작을 연주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졌죠. 수백 년 된 멋진 음악들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누구든 매일 조금씩 더 젊어질 겁니다. 네, 여전한 현역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 2026년 시즌에 공연 리스트가 정말 꽉 차 있습니다. 9월 26일 피렌체에서 연주할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중에서 4악장 태초의 빛, 매우 엄숙하지만 소박하게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어요. 알토 플로렌스 키바가 함께 하고요. 이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1990년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텔아비브 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필과 베를린 필하모닉이 함께 무대에 오른 그 순간을 나누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추 작품 67 가운데 오늘은 4악장을 듣겠습니다. 워낙 3, 4악장이 이어져 있지만 4악장 알레그로 지휘의 주빈 메타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만남. 그 사이에는 지휘자 주빈 메타가 있었습니다.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의 거장을 듣다. 5주가 있었던 8월이어서 길게 이 현역 지휘자 주빈 메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조 갈란드 In the Mood.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주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참호 한쪽에서 독일 병사들이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맞은편 영국 병사들도 노래로 화답했고, 마침내 양쪽에서 같은 캐럴이 울려 퍼졌지요. 얼마 전까지 서로에게 총을 겨누던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나와 인사를 나누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를 적군이 아닌 그저 같은 노래를 아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음악이 그리고 문화가 지닌 힘이겠죠. 1876년 오늘 태어난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의 힘을 통해 인류 전체에 행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유네스코도 올해를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라고 지정했지요. 그가 강조했던 문화의 힘에 대해 생각하며 오늘 음악실 문을 열어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 이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통해서 인류에 행복을 주는 문화 국가를 꿈꾸었죠. 그의 소원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믿겨지지 않는 요즘 살아가고 있네요. 8월 29일 토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은 계이승의 음악 허물기 코너가 있죠. 이제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0: 문화의 힘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이름 넘어 우리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음악에 관심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음악학자 개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려주시나요?
1: 지난주에 이어서 요하임 라프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0: 아, 네. 19세기 후반 뭐 리스트와 브람스 네.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네. 뭐 리스트 네. 밑에서 또 맞습니다. 일을 하기도 했었다. 네. 소개해 주셨던 생각이 나네요.
1: 맞습니다. 지난주 끝곡으로 8번 사중주 카논 형식의 모음곡에서 두 악장 들어봤는데요.
0: 네.
1: 그 사실 이 곡이 이 8번 사중주가 세 곡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묶인 곡 중에 하나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이고요.
0: 아.
1: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라프는 1874년에 사중주 6번, 7번, 8번을 쓴 다음에 이거를 한 대 묶어서 작품 번호 192로 출판을 했습니다.
0: 네.
1: 세 곡 전부 제목이 붙어 있어요.
0: 아, 묶여진 세 곡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6번부터 순서대로 옛 형식의 모음곡, 그 다음에 7번이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그 다음에 8번이 이제 저희 지난주에 끝곡으로 들었던 카논 형식의 모음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0: 아하.
1: 지난주에는 이제 이 세 번째 곡의 두 악장만 들어본 건데, 오늘부터 한 두 주에 걸쳐서 앞에 두 곡 좀 제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은 6번 사중주 먼저 들어볼 거고요. 옛 형식의 모음곡이라는 제목 달고 있는 작품입니다.
0: 이렇게 현악 사중주에도 제목이 붙어있는
1: 네.
0: 경우가 있군요.
1: 네.
0: 좀 이색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기대되네요. 어떤 곡을 먼저 감상해 볼까요?
1: 네, 사중주 듣기 전에 피아노 모음곡 하나 잠깐 들으려고 해요.
0: 피아노 모음곡.
1: 네, 저희가 라프 첫 시간에도 피아노 모음곡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1번과 5번 들었었는데 오늘 준비한 건 피아노 모음곡 3번 2단조입니다.
0: 네.
1: 1857년 작품이고요. 이 곡은 5개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배치가 흥미롭습니다.
0: 네.
1: 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전주곡, 미뉴에트, 토카타, 로만자, 그다음에 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흥미로운가 그러실 수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1악장, 3악장, 5악장은 아주 전통적인 바로크 악장이고
0: 네.
1: 2악장, 그다음에 특히 4악장 자리에 당대의 악장, 그러니까 19세기 악장이 이제 끼어 있는
0: 네.
1: 그런 배치입니다.
0: 4악장이 좀 튄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제 옛 것과 새 것이 이렇게 번갈아 놓인 셈이에요. 네.
0: 퓨전인가요?
1: 네, 네. 이 제목만 보면 잘 모르지만 사실 미뉴에트는 이제 바로크 모음곡에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미뉴에트는 굉장히 대위 중심의 미뉴에트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듣게 될 미뉴에트는 굉장히 19세기적인 좀 낭만적이고 선율적인 그런 미뉴에트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옛 것과 새 것이 번갈아 놓여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특이한 게 바로크 모음곡에선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이 바로크 악장 1, 3, 5악장은 같은 음악적 동기를 공유를 합니다.
0: 같은 동기를 같은, 공유한다?
1: 이게. 네. 같은 음악적 소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곡들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옛 형식을 빌려오되 그 안에 그러니까 같은 동기를 계속 사용한다는 건 이제 어떤 그 안에서 통일성이라는 걸 구축을 한다는 뜻인데 이 통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거든요.
0: 그래요.
1: 네. 19세기 음악에서는 19세기가 되어야 중요해진 그런 개념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바로크 모음곡 같지만 굉장히 근대적인 19세기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곡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죠.
0: 네.
1: 이 곡은 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라프가 이제 약혼자에게 이렇게 뭐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거기에 그 리스트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 3번 모음곡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표정과 말투로 보아 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다. 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전 상사가 칭찬해 준 거네요.
1: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0: 인정을
1: 네.
0: 받았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약혼자에게 자랑하는 아, 뭐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그 의미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시기는 바이마르를 이제 떠난 시기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리스트와 함께 작업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떠난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그런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건 재밌는 건 그 약혼자에게 자랑하는 거
0: 네.
1: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0: 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1: 네, 네,
0: 옛 작곡가가.
1: 오늘은 이 다섯 개 악장 다 듣지 못하고요. 1악장 전주곡 그리고 5악장 후가 들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리스트가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라는 표정을 지었다는 요하임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3번 가운데 1악장 프렐루디오 5악장 후가 감상해 보시죠.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3번 가운데 1악장 프렐루디오, 5악장 푸가,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프렐루디오에 이어서 푸가를 들었는데 마치 한 곡처럼 느껴졌어요. 네, 네. 아까 그 뭐 같은 동기를 공유한다, 네. 통일성이 있다.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네. 얼른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1: 훨씬 명확하죠.
0: 네, 네. 조성도 네. 같았고
1: 그리고 네. 처음 듣는 그 음악적인 주제도 사실 거의 같은 주제예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좀 덜 중요한 음들 덜어내고 보면 사실 똑같은 토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0: 아, 재밌네요.
1: 바흐의 전주곡과 후가에서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0: 그렇군요.
1: 아. 바꿔 얘기하면 19세기 들어서야 중요해진 예. 어떤 유기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그냥 전면에 드러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오늘 제가 중요한 점을 배웠네요. 전주곡이랑 후가를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1악장 프렐루디오에서는 뭔가 이렇게 제시하고 쓱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네. 방금 들은 후가에서는 아주 정색을 하고 꼭꼭 짚는 그런 힘이 네. 느껴졌습니다.
1: 맞아요. 뭔가 이렇게 꼭꼭 집어서 누르는 것 같고 그렇죠.
0: 네.
1: 그 사실 제가 이 작품을 먼저 감상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데 라프가 여기서 한 일을 정확히 17년 후에 오늘 감상할 현악사중주

0: 해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17년 뒤에 작곡한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상할 현악사중주가 이제 6번 시단조 작품 192의 첫 번째 곡이고요. 부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 형식의 모음곡입니다.
1: 네.
0: 이 악장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주곡으로 시작해서 미뉴에트, 그다음에 가버트와 뮤제트 한 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아, 지그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냥 겉보기에는 악장 제목만 들으면 전형적인 바로크 모음곡 아닌가 싶지만 그래서 이제 옛 형식의 모음곡 이 부제인 거죠.
1: 네.
0: 그런데 라프가 실제로 여기서 하는 일은 뭐 전혀 바로크적이지 않습니다.
1: 전혀.
0: 그 조성 배치도 각 악장 사이에 조성 배치도 훨씬 자유롭고요. 그러니까 바로크 모음곡에선 절대 하지 않을 조성 배치들.
1: 네.
0: 그리고 후가 악장은 보통 모음곡, 바로크 모음곡에서 후가 악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죠, 사실. 그 후가에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근데 그 여기는 이제 후가 같은 것도 이렇게 쓱 들어가는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그 이걸 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면 건물 외관은 아주 옛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네. 이해가 쏙 되네요.
0: 그리고 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이 시기 유럽의 건축도 그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행 같은 거 지을 때 약간 네. 그리스 신전처럼 짓는다든지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면 시청 지을 때 약간 고딕 성당처럼 이렇게 네, 네. 짓던지 뭐 그게 유행했던 시대였거든요.
1: 이 시기였군요.
0: 네.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뭔가 고풍스럽고 와 이거 그 18세기, 17세기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새 거고 굉장히 네. 현대적이고 그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겉은 막 한옥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현대적인
1: 그렇죠,
0: 그런
1: 그렇죠.
0: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래도 저는 유럽 사람들은 은행도 신전처럼 원래 그렇게 생김새를 원래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라고 여겼었는데 아, 또 무지함에도 정통났습니다.
0: 아니 그래서 그 이 음악 사학자 중에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음악 사학자 중에 카를 달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 이 19세기 음악을 이해하는 데 어떤 핵심 조건으로 역사주의를 꼽은 것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1: 역사주의.
0: 네. 그러니까 그 역사주의는 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지나간 과거를 의식적으로 돌이켜보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뜻인데
1: 네.
0: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적어도 음악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면 18세기까지 음악은 뒤를 돌아본 적이 없었던 네.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제일 중요한 건 그 시대에 가장 핫했던 거.
1: 네.
0: 뒤를 돌아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19세기 들어서 이제 서서히 지나간 과거 대가들
1: 네.
0: 그래서 바흐부터 시작해서 더 멀리 르네상스 심지어 중세까지
1: 네.
0: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기가 19세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라프의 이 사중주는 말하자면 이제 음악판 역사주의 건축인 셈이겠죠.
1: 네, 그러네요.
0: 일단 첫 세 악장 이어서 듣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지금 음악 감상해 봅니다. 1822년에 태어나 1882년에 세상을 떠난 요하임 라프의 현악 사중주 6번 옛 형식의 모음곡 중에서 1악장 전주곡, 2악장 미뉴에트, 3악장 가보트와 뮤제트 들어보시죠. 마나임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19세기 음악가 요아힘 라프의 현악 4중조 6번 옛 형식의 모음곡 중에서 1악장 전주곡, 2악장 미뉴엣, 3악장 가보트와 뮤제트 함께 하셨습니다.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요아힘 라프의 현악 4중주 6번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전주곡이 아주 엄숙하게 시작해서
1: 그렇죠.
0: 아, 네. 진지하겠구나 네. 싶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악기들이 뭐 농담도 주고받고 네. 수다도 떠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색달랐네요.
1: 네, 네. 저는 뭐 그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독일의 음악학자 마티아스 비간트라는 사람이 이 곡 1악장에서 라프 특유의 이거 이제 이 사람의 말입니다. 구성적 엄격함과 방임 사이의 우유부단함이 드러난다.
0: 뭐 우유부단함?
1: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좀 이렇게 줏대가 없는 것 같이 들린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네네. 진지한가 싶어서 좀 뭐 괜찮은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막 뭐 막 농담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야 아니면 뭐 실없는 사람이야. 뭐.
0: 네.
1: 근데 이걸 뭐 이제 우유부단하다고 하면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또 이게 음악이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0: 일부러 그렇게 썼을 테니까요.
1: 네, 네. 그리고 그 가보트 뒤에 뮤제트 악장 이제 좀 굉장히 이게 인상적인 악장인데 그 이렇게 이 뮤제트가 사실 그냥 백파이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어떤 지소금이 하나가 쭉 유지가 되는 가운데 그 위에서 네네. 선율들이 노래를 네. 하는 그걸 정확하게 모방한 악장이 3악장 가보토와 뮤제트 악장이거든요.
1: 네.
0: 그 소리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이제 여기 약간 뭐 이렇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라프가 어떤 서명 같은 걸 이렇게 밑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1: 서명이요?
0: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 들을 방법은 없지만 이 첼로가 연주하는 그 불협화음들 그걸 네. 다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네 개의 음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C 플랫 라 도 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독일어 철자법으로 영어식으로 읽으면 B A C H거든요.
1: 네, B A C H.
0: 네, 그 바흐.
1: 바흐.
0: 네. 그래서 그 바흐의 이름을 이제 사용해서 네. 이렇게 서명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 음악에.
1: 못 들었는데요?
0: 이거 못 들어요. 그 못 듣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뭐 총종을 위한 장치는 전혀 아니고요.
1: 예.
0: 그 이걸 라디오로 한번 듣고 알아챘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못 들으신 게 정상입니다.
1: 듣고 싶은데 어느 구간이었을지 참.
0: 그래서 알고 나면 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1: 네.
0: 여기 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1: 네.
0: 그거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그 이거는 정말 악보를 이렇게 막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이 파트를 직접 연주하는 사람
1: 네.
0: 그나마 그것도 그냥 이 파트를 연주하고 있는 첼로 연주자나 알까 모를까 싶은 거지 뭐 이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한음 한음이 너무 예. 길게 지속이 되기 네. 때문에
1: 아주 은밀하게 집어넣어놨군요.
0: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그 이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연주하는 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
1: 네.
0: 전에 저희가 몰리크 만났을 때 그때 현악사중주를 뭐 교향했는 내 사람의 대화다 뭐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1: 네.
0: 그 이 대목은 사실 그 대화가 청중에게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 사적인 자리이기도 하다. 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1: 비밀스러운.
0: 네, 그리고 하필 그 서명이 바흐라는 거.
1: 바흐.
0: 네, 그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말이 돼요. 왜냐하면 라프는 이 무렵에 바흐 작품을 여러 편 편곡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1: 네.
0: 바흐 재발견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20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바흐의 이름을 자기 작품에 서명으로 집어넣는 거는 거의 뭐 유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1: 네.
0: 라프는 이제 굉장히 그걸 초창기부터 했던 네.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시 좀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옛 형식으로 지은 이 집에 주춧돌에 자기가 스승으로 삼았던
1: 네.
0: 작곡가의 이름을 이렇게 묻어둔 그런 모습이다.
1: 네.
0: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와. 싶습니다. 뭐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 이건 사실 작곡가가 그냥 본인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1: 네.
0: 뭐 이걸 누가 듣고 알아채주길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1: 너무 멋진데요.
0: 그 마지막 두 악장도 들어보죠.
1: 네.
0: 굉장히 너무나 예쁜 악장, 4악장 아리아 악장인데요.
1: 네.
0: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악장이고 마지막 5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요아힘 라프의 현악 4중주 4번 옛 형식의 모음곡 가운데 4악장 아리아, 5악장 지그 피날레 준비했습니다.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요아힘 라프의 현악 4중주 6번 옛 형식의 모음곡 가운데 4악장 아리아, 5악장 지그 피날레, 마나임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아리아는 정말 노래였고 지그는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소리가 넓게 펼쳐지는 듯한 그런 대목도 네. 있었고 흥미로웠습니다.
1: 네. 뭐 이 아리아는 사실 라프나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현악 4중주를 이 아리아 악장처럼 쓰면 사실 욕먹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그냥 한 악기가 노래하고 나머지 세 악기가 이렇게 그냥 반주하는
0: 반주처럼.
1: 그런 짜임새인데 현악 4중주 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냥 동료 작곡가들끼리도 이렇게 쓰면 넌 뭐 초딩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0: 네.
1: 절대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 중에 암묵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명시적으로.
0: 너무나 당연시되는.
1: 네. 현악 4중주 그러면 그냥 피아노 반주에 솔로 바이올린을 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0: 네.
1: 근데 뭐
0: 그렇군요.
1: 라프 정도

0: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한다는 거.
1: 네.
0: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옛 이름표 붙여놓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다 허용이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네. 질문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잘해야 되니까 네네. 그냥 그 무조건 두 개 붙여놓는다고 뭐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래도 흥미롭네요. 작곡가가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장치가 역설적으로 옛 형식이다라는
0: 네.
1: 점.
0: 네. 네. 그리고 그 비슷한 이야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 같은 묶음의 두 번째 사중주
1: 네.
0: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들어보려고 합니다.
1: 혹시
0: 네 그래서 그 혹시 하시면 제목만 보면 이제 슈베르트가 막 떠올리실
1: 그렇죠.
0: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주 함께 하시면 그 기대가 어떻게 어긋나는지 또 그 어긋남이
1: 어긋난다고요?
0: 네 그 어긋남이 또 무엇을 말해주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1: 네.
0: 다음 주에 꼭 함께 하시면서 이 멋진 음악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와 슈베르트가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토요일 코너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왠지 숨도 조용조용히 쉬어야 될 것 같고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연주를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런 관습을 뒤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 음악회의 기획사 이름은 Lie Down and Listen. 우리말로 하면 누워서 들으세요인데요. 이 기획사가 주최한 음악회에 가면 관람객들은 준비된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연주를 듣습니다. 다른 공연장에서는 연주 중에 잠드는 게 참 민망한 일이지만 이 공연장에서만큼은 연주 중에 코를 골아도 좋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는데요. 관람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획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음악회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우린 음악을 들을 때조차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몸에서 힘을 완전히 뺀 채로 음악에 기대어 보는 것. 공연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집에서는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죠?

몰로이의 The Carry Dance였습니다.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즈의 노래와 존 콘스타블의 피아노 연주 오늘 토요일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영국의 Lie Down and Listen 음악회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획사의 그 SNS에 들어가 보면 음악회 장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아무 장소에서나 이렇게 음악회를 여는 게 아니라 천장화가 있거나 천장이 아주 멋지게 꾸며져 있는 오래된 성당이나 박물관 같은 역사적인 건물에서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천장화를 보면서 듣는 클래식이라 와 이건 또 웬 호사인가 싶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Lie Down and Listen 좀 거창하게 들려서 그렇지 그냥 저는 집에서 늘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누워서 주로 음악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천장화는 비록 없지만 그래도 뭐 누워서 뒹굴뒹굴 이 클래식 음악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생생 클래식과 함께 하시면 집에서 또는 뭐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곡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0번 F장조 퀼 247 로드로니쉐 나흐트무지 로드론의 세레나데라고도 불리는 작품이죠.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카메라타 베르네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0번 F장조 퀼 247번 로드론의 세레나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카메라타 베르네 연주였고요. 다음 곡 베토벤의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11번 가센하워 거리의 노래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입니다. 폴 메이에르의 클라리넷과 클라우디오 보르케스의 첼로,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트리오 B플랫 장조 작품 11번 가세나워 거리의 노래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폴 메이에르의 클라리넷과 클라우디오 보르스케스의 첼로,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신청곡인데요. 0661번 쓰시는 분이 하늘을 보니 구름이 강아지처럼 보여서 신청해 봅니다. 신 쇼팽의 에뛰드 6번 D플랫 장조 강아지 왈츠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 억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곡 두 곡 들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발라드 3번 작품 47번이었고요.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테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네 곡은 대체로 좀 슬픈 서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3번이 가장 밝고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아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아뛰드 6번 D플랫 장조 강아지 왈츠였고요. 존 어그던의 피아노 연주였는데 이 곡은 또 여자친구였던 쌍드의 강아지를 예뻐했던 또 쇼팽이 또 강아지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 준비한 곡은 러시아의 브람스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는 니콜라스 마트너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가운데서 3악장 디베르티멘토 알레그로 리졸루토 에 몰토 비바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믈랑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유롭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니콜라스 마트너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시단조 가운데 3악장 디바르티멘토 알레그로 리졸루토 에 몰토 비바체였습니다. 마르크 앙드레 아물랑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유롭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이어지는 주말 코너는 클래식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입니다. 오늘 소식 만나보죠.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간 생클.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향을 이끄는 야판 스베덴 음악감독이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도 함께 이끌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식 취임은 돌아오는 화요일인 9월 1일부터인데요. 올해부터 2031년까지 5년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은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악단인데요. 지휘자 정명훈이 2000년도부터 15년간 음악감독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시향과 함께 유럽 투어 중인 야판 스베덴은 투어를 마치고 나서 프랑스 시간으로 9월 11일 취임 공연을 치르게 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디오 프랑스의 사옥 메종들라 라디오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서 그는 조엘 톰슨의 관현악곡인 To See the Sky를 프랑스 초연하고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또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선보입니다.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피송이 협연자로 함께 한다네요. 참고로 서울시향의 음악감독 임기는 2028년까지인데요.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두 악단을 이끌게 될 야판 스베덴. 이전보다 많이 바빠지겠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 극장 빈 슈타츠 오퍼에는 애도의 뜻을 담은 검은 깃발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루마니아의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로바스를 추모하기 위해서인데요. 고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루마니아 출신의 소프라노입니다. 1990년 51세 이른 나이로 은퇴하기 전까지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를 가장 훌륭하게 해석한 성악가 중에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빈 슈타츠 오퍼에서도 그녀의 별세 소식에 우리 시대의 비올레타이자 미미 질다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추모문을 발표했을 정도죠. 1939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1965년 네덜란드 부하르디크 국제 콩쿠르와 미넨 아에르데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세계 무대를 누빈 코트로바스. 고인은 어느 마스터 클래스에서 청중을 상상의 세계와 아름다운 감정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소식은 미국 줄리어드 음악대학이 도눔 쿼르텟을 차기 상주 쿼르텟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결성한 우리나라의 현악 4중주단 도눔 쿼르텟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과 조인혜, 비올리스트 신일경과 또 첼리스트 이현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데뷔한 이후 미국을 거점 삼아 전 세계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제9회 맨하튼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수상했고요. 올해 5월엔 제12회 오사카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준결승을 했습니다. 도눔 쿼르텟은 이번 가을 학기부터 2028년 5월까지 2년간 상주 쿼르텟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줄리어드 현악 4중주단의 지도를 받으며 현악 4중주 클래스 보조 및 학생 앙상블 지도를 맡게 됩니다. 또

상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현악사 중주 분야의 아티스트 디플로마, 즉 학위까지 받게 되는데요. 한국 최초로 줄리어드 음대 상주 쿼르텟이 된 도눔 쿼르텟. 라틴어로 선물을 뜻하는 도눔이라는 이름 그대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바빠질 야판 스페덴이 지휘하는 뉴욕필의 연주로 드뷔시의 라멜, 바다 가운데 파도의 장난 듣겠습니다.

드뷔시의 바다 가운데 파도의 장난이었습니다. 야판 스바덴이 지휘하는 뉴욕필의 연주였습니다. 주간 싱클 오늘은 야판 스바덴 감독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음악 감독 취임 소식과 더불어서 소프라노 일리에나 코트로바스의 별세 소식 그리고 도눔 쿼르텟의 줄리어드 상주 쿼르텟 선정 소식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일리아나 코르투바스의 일생에선 1975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열린 라보엠이 중요한 경력으로 꼽히는데요. 원래는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미미 역으로 무대에 오르게 돼 있었는데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해 코트로바스에게 역할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밀라노까지 단숨에 날아가서 공연을 마쳤는데요. 공연 시작 몇 분 전에 겨우 도착해서 해낸 이날 공연이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경력으로도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지휘로 녹음한 라트라비아타와 라보엠 음반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라트라비아타는 바이에른 주립 오케스트라와 또 플라시도 도밍고와 함께 1976년 뮌헨에서 녹음했고요. 또 1979년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라보엠의 미미 역할을 맡아서 녹음했습니다. 이렇게 음반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요즘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그녀의 그 전성기 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던데요. 그래도 뭐 그녀의 비올라타, 그녀의 미미, 그녀의 질다를 살짝 또 공연장은 아니지만 또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올라타로 분했던 그녀의 노래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샘프레 리베라 준비했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스테이트 오페라

버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언제나 자유롭게 소프라노 엘레아나 코트로바스의 노래와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날 12시 생생 클래식.

로드리고의 사랑의 아랑파즈,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한옥님께서 청해 주신 폰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었고요.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왜 주중에 하모니카 이제 연주 틀지 말라고 자꾸 일에 집중하는데 방해된다고 너무 아련해진다고 하시면서도 하모니카 신청곡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모니카 사랑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신청곡인데요. 5799번 쓰시는 분이 처서도 지났는데 아직 덥다니요. 가을 오기 전에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쉬었어요. 가라고 가라고 하다가 막상 가면 또 서운한 게 여름이죠. 그러면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여름 전악장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정경화의 바이올린, 세인트 룩스 취임버 앙상블이 함께 연주합니다.

5799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비발디의 4개 가운데 여름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들으셨고요. 정경화의 바이올린, 세인트 룩스 취임보 앙상블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 마지막 3악장 들으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기분도 들었는데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파가니니의 로세니 모세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입니다. 하인리히 슈프의 첼로,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스니의 라스칼라디세타, 비단사다리 서고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샤르디 투어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파가니니가 로스니의 모세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을 완성했는데 이 작품 오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인리히 쉬프 그리고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프랑크의 발린 소나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라토 포코 모소 드릴게요. 한스 우도 하인스만의 플룻과 엘리사베타 블루미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크 발린 소나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였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헌중한 곡이었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 대신에 한스 우도 하인스만의 플룻과 엘리자베타 블루미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니콜라이 미야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4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의 몰토 칸타빌라를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과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니콜라이 미야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4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에몰토 칸타빌레였습니다. 바딤 레핀의 바이올린과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키로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오늘 끝곡은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입니다. 케빈 모간의 튜바 그리고 폴 베이트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진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진명음반 이번 주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순서인데요.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여섯 번째 순서.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교향곡 40번 제임스 레바인의 지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프란츠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도이치 번호 780 아당 라룸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막스부르흐는 유명한 작품 몇몇 곡 이외에는 거의 연주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실내악곡에서도 뛰어난 곡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보다 자주 다루어져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스부르흐의 현악 우중주 유작 앙상블 울프 헬셔 연주 오늘 명인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악흥의 순간 도이치번호 780입니다. 슈베르트는 소나타 분야에서도 뛰어난 곡들을 많이 남기고 있죠. 특히 후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 심오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슈베르트의 어떤 의미에서의 원천은 단편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적인 정서가 벌써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야흥의 순간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이치번호 780 아당 라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